0: 듣고 있나요? 라디오 식스.
1: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식스입니다.
2: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식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 전역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대형 산불 연기가 메트로 밴쿠버 등 도심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상위 10곳을 모두 BC주 지역이 차지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의 측정 결과 밴쿠버의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BC 내륙 및 주변 도시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캐나다 내 대기오염 상위 10개 지역을 BC주가 모두 휩쓴 가운데 톰슨 지역의 대기질 지수 수치 역시 무려 899까지 치솟으며 위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 대기오염 발생지인 포틀랜드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칠리왁과 호프 등 주요 지역 역시 심각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기질 악화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원한 대형 산불 연기가 프레이저 밸리와 메트로 밴쿠버로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BC주 전역에는 약 120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하루 평균 8건의 신규 산불이 추가되는 등 산불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광역지구는 대기질 건강지수를 매우 높은 단계로 부여하고 밴쿠버, 버나비, 랭리, 서리 등 관내 주요 지자체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밴쿠버시 역시 초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강조하며 가정 내 공기 정화가 어려울 경우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등 깨끗한 공기가 제공되는 공공 대피 시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불 연기는 바람과 기온에 따라 농도가 기습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외출을 줄이시고 업데이트되는 대기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17일 치러지는 밴쿠버 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인 켄심 시장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0: 지지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 중 30%가 현직인 ABC 밴쿠버의 켄심 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를 이어 밴쿠버 리버럴의 카리말람 후보와 녹색당의 피트 프라이 현시 의원이 각각 19%로 공동 2위를 기록했으며 팀의 콜린 하드윅 전 시의원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거 형태별로는 주택 소유자의 28%가 켄심 시장을 지지한 반면 임차인 계층에서는 카리말람과 피트 프라이 후보가 켄심 시장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지지를 받아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 변수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의 26%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후보가 난립한 다자구도 특성상 과반 확보 없이 약 33%의 지지만으로도 시장 당선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의회에서 표결로 부결된 켄심 시장 측의 저층 고밀개발 정책 빌리지 플랜에 대해서는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후 실시한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57%로 나타나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녹색당과 원시티, 코프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이 시의원 표 분산 방지에 합의한 가운데 오는 9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여부가 선거 판도를 흔들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재개발 사업지인 리틀 마운틴에서 첫 번째 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당초 약속보다 16년 이상 지연된 끝에 들어선 첫 결실이지만 기존 주민들의 이주 문제와 민간 개발사에 제공된 파격적인 무이자 대출 특혜 논란 등 장기간 쌓여온 갈등의 골은 깊습니다. 밴쿠버시와 머스퀘엄 원주민 대표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최근 리틀 마운틴 재개발 부지에 들어선 6층 규모의 첫 시소유 공공임대주택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건물은 원룸부터 3베드룸까지 총 48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3가구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주택으로 마련됐습니다. 전체 48가구 중 10가구는 소득보조 수급자를 위한 최저임대료가 적용되며 14가구는 BC하우징 소득기준에 맞춘 저소득층용, 나머지 24가구는 시세보다 1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돼 올해 안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켄심 밴쿠버 시장은 이번 공급에 대해 시의회의 결단력 있는 추진 결과라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철거 당시부터 활동해온 데이비드 처드노브스키 전 BC주 주의원은 당시 700여 명의 공공주택 주민들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전 복귀를 약속받고 쫓겨났지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미 타지역으로 흩어져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발을 맡은 홀본 그룹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홀본은 2008년 부지 매입 당시 주정부로부터 2억 1,100만 달러 상당의 무이자 대출 및 8,800달러 저리 대출을 지원받았음에도 공사를 수차례 지연시켰고 대금 완납조차 지연돼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 당국이 최근 다운타운 재개발 계획을 포함해 홀본의 타 대형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을 두고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지자체의 입장과 무책임한 개발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유명 금융 전문가로 활동해온 피터 슈스키와 그의 투자 자문 업체가 대규모 폰지 사기 및 증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BC증권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들 업체와 대표에 대한 거래 금지 및 홍보 제한 임시 제재 조치를 연장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BC증권위원회는 피터 슈스키와 그가 설립한 에브리싱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계열사인 에브리싱 파이낸셜 컨설턴츠에 대한 임시 거래 정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위원회 조사 결과 최소 보장 수익률을 명시한 총 32건, 약 95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전직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상품의 실제 기반이 되는 투자 자산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재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상환금을 감당할 자산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의 예치금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된 전형적인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 사례 4건이 확인됐으며 투자금이 회사 계좌와 섞여 오용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 직원과 해당 업체 전직 직원이 증권위원회 내부 고발 부서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는데 피터 슈이스키는 그동안 CTV 등 전국 방송에 출연하며 저명한 자문가로 인지도를 쌓아온 인물이어서 금융권과 일반 투자자 사회에 주는 충격이 더욱 크게 일고 있습니다. 증권위원회는 원금과 고수익이 동시에 보장된다는 투자 상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에서 정신건강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동의 없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 조항이 캐나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C 대법원 로렌 블레이크 판사는 캐나다 장애인협의회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자발적 입원 환자에게 적용되어온 간주동의 그리고 강제치료 관련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주동의란 비자발적 입원 조치가 내려진 환자는 자신의 치료에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정신건강시설 책임자가 환자의 의사나 별도의 능력평가 없이 임의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블레이크 판사는 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 법 앞에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정부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에 헌법 기준에 맞춘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을 이끈 케빈 러브 변호사는 환자가 의료 시스템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던 오래된 불평등을 바로잡은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 역시 강제적 치료보다 환자 본인 및 가족, 대리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 형성을 통한 자발적 치료 참여가 장기적으로 훨씬 우수한 치료 결과를 가져온다고 증언했습니다. BC주 법무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법 개정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기존 정신건강 서비스는 차질 없이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의 대표적인 전자음악 축제인 샴발라 뮤직 페스티벌이 끝난 직후 경찰의 대대적인 교통단속 결과 수백 건의 법규 위반과 약물운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BC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샴발라 뮤직 페스티벌 기간 동안 총 601건의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약 5만 명의 인파가 모인 이번 행사에서 과속 311건, 안전벨트 미착용 10건, 무보험 운전 11건 등 수백 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축제 후 귀가 차량을 대상으로 설치된 두 곳의 특별 검문소에는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었는데 그 결과 약물 영향으로 인한 24시간 운전정지 처분이 51건 내려졌으며 현장 정밀 검사를 통해 총 78건의 약물 운전 관련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운전자 상태 이상 및 차량의 심각한 기계적 결함으로 총 57대의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내년 행사에는 더 많은 단속 인력을 투입해 대응하고 대형 행사 참석 시 반드시 대중교통 등 안전한 귀가 계획을 세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밴쿠버 코업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어느새 8월이 되었네요. 여름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어쩌면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안도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올 여름 어떤 기억을 담고 계신가요? 8월은 이별의 계절이면서도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래요. 학생은 방학의 끝을, 직장인은 휴가 후의 일상 복귀를, 그리고 우리는 익숙했던 감정들과도 조금씩 작별을 하지요. 그러나 이별이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무언가가 끝나야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오늘도 감정의 여운을 음악으로 이어가는 시간, 소피아의 뮤직브레이크의 첫 곡, Hearts to Hearts의 스타일로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0: Like the name, it's a wild ride of emotions and beats, perfect for a late summer night.
1: 청춘의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이 계절에 어울리는 달콤한 스릴 같은 노래지요.
0: It's NCT Dream's Chewing Gum.

This song is about memories that linger like dust in the air. 가슴 속에 남은 기억, 아직 날리지 못한 그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It's 17, Dust.

If you like to listen to K-pop on the radio, please send us lots of requests through Facebook Radio 6 or Instagram or TikTok Music Break 23. We'll be waiting for your messages. Today's 네, 이번 순서는 소피아의 미스테리 뮤직박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진짜 지금처럼 화려한 무대, 완벽한 비주얼이 기준이 되기 훨씬 전 진짜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아이돌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음악으로 세상을 채운 그룹이지요. 바로 G.O.D입니다. 1999년 어머니께라는 곡으로 데뷔한 다섯 남자 박준영, 데니안, 윤계상, 손호영, 김태호. 이들의 이름은 이내 국민 그룹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는데요. G.O.D의 노래는 아주 특별했지요. 사랑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요. 청춘의 방황, 엄마의 희생,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작고 큰 감정들까지 모든 걸 노래했었던 그룹이지요. 특히 한 곡 한 곡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는데요. 나레이션이 있는 노래 기억나시나요? 거짓말, 길, 어머님께 등등 듣다 보면은 그냥 음악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느껴지는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G.O.D의 촛불 하나입니다. 긴 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게를 안고 걷는 여러분. 오늘 이 노래는 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단 하나의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올게요. 세상엔

네, 오늘 미스테리 뮤직박스의 주인공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노래로는 거짓말 준비했습니다. 사랑해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심이 있는데요. 그 진심을 감추려 했던 거짓말. 그래서 더 슬펐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 곡 G.O.D의 거짓말 듣고 올게요.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네, G.O.D의 거짓말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멈춰섰던 순간들. 혹시 지금 그길 위에 서 계신가요? 누가 뭐래도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는 거니까요. 때론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미스테리 뮤직박스의 주인공 G.O.D의 세 번째 노래는 길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네,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그 시절의 감정, 그리고 마음 한편에 여전히 떠있는 하늘색 풍선 하나, GOD와 팬들이 함께한 진짜의 순간을 기억하며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GOD의 하늘색 풍선입니다. 자, 그럼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가 있지요. 심리학과 함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는 시간 소피아의 심리톡톡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DJ님. 올 여름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표, 숙소, 맛집까지 계획 세울 때는 너무 설레고 행복했거든요. 아, 드디어 나도 간다 하는 기분이랄까요? 근데 출발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에 작은 두려움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오는 건 몸 반응이에요. 자기 전부터 배가 뒤틀리고 아침엔 설사처럼 배가 아파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혹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현지 음식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 화장실은 깨끗할까? 가까운 데 있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끊이지를 않아요. 저는 저만 이런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친구들한테 말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야, 그냥 즐겨. 왜 그렇게 예민해? 이런 말들 때문에 더 속이 상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내 몸이 느끼는 불안인데 누구도 저와 공감해주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행가서 즐겁게 있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커요. 불편해하는 모습 보이면 민폐일까 조심스럽게 되고요. 만약 진짜 몸이 안 좋아지면 내가 왜 왔을까 자책할 것 같고요. 이 모든 걱정이 여행 자체보다 더 커져버려서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가지 말까? 취소할까? 친구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가서 웃으며 즐기고 싶거든요. 예쁜 풍경 보면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른 친구들처럼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너무 싫고 가기 전부터 이렇게 힘들어하는 제가 너무너무 부담스럽네요. 저는 왜 늘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힘들어할까요? 정말 이렇게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여행을 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사연자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사연 저는 정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잠도 잘 못 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연자님은 결코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신체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아주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바로 사회적 완벽주의, Social Perfectionist라고 하는데요. 여행이 설레는 동시에 두려운 감정,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여행을 앞두면 불안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은 곧 우리에게는 위협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한 일상을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반대로 여행처럼 낯선 환경,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은 상황을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불안의 스위치를 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나만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혹시 내가 분위기를 망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즐거워야 할 여행을 책임감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즐거움보다는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몸은 감정을 기억해요. 과거 여행 중에 겪었던 긴장, 뭐 설사, 두통 같은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몸은 그 기억을 고스란히 저장하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사연자님께서 겪고 계시는 위장장애나 불면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몸이 당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연자님이나 저같이 좀 예민한 사람들도 여행 가서 좀 편하게 즐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불편한 순간이 당연히 올 수 있어요. 그게 여행 실패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는 증거이니까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내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안을 조금씩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출발 며칠 전부터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가볍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편의점 위치를 알아보고 또 비상약을 챙겨두고 이런 준비만으로도 뇌는 이건 내가 아는 상황이야 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낯선 곳으로 가는 여행도 조금씩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불안, 걱정, 긴장. 그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 아, 나 지금 조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훨씬 더 편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사연이 있으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봐요. 페이스북 라디오 섹스 또는 인스타그램, 틱톡, 뮤직브레이크23으로 DM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자님을 위해 선곡한 노래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입니다. 사연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 가셔서 신나게 즐기다 오세요.

여름이 깊어가면 가을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지요.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변화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가을은 새로운 숨이 되어줄 거예요. 잠시 멈추고 나를 들여다보는 이 여름의 끝자락, 다음 계절의 나를 조금씩 준비해보는 밤이 되시길 바라며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보내드리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0: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6 책임 프로듀서 이덕일, 아나운서 유아진, 작가 황승연, 그리고 DJ 소피아 서였습니다.
1: Encore, encore. Good morning from...